피나노! 라키 하나! 걸떨 것도 가와나 히야코레! 파카 무추와 우마히 마미카! 코라 토누! 테마오리! 파케 토누아츠! 에테우이! 야카하키 테포치!

물어 임마다 나라만 화해 기왕 비워고 말아이 나라의 아파쿠라 임마다 말아이 지 하이 나아까운 말아이 로 임마다 마추루추 에떤 마추아라가 에프 맥스코크렌 어떤 나마다 태부와 태백에 아래 휘휘 컷다운 아마 왕마 임마다 기껀네 Mette kan i at det er

0: 도망가. 해피니 더비 도망와 이코노 이제부 도나잉와 코레테 코와나 상아 에코레로 코노히기테 코노히 나라이라 아네테 카휘랑아타히 오테 아포포 헤도치카나 다레로
1: 아데마

날 두분 거다 기두분 기자 석가지리 가와 기자 석가야 마마마마 기자 바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리키루이 왔다 다가 바스 와우리 해주여 너 나야 다 타이 파라 바바 대나 건다.